아슬저라 파프리 대버머니 자준이를 사뽕 카나바이키야 아가즈버니 아고틀라 타고 카나라인에 카나니 판다 아오이버탕 카나풍니 담도 너지바 소대탕프로 하유니 코랑 판다오 콘투티 자마티아라니서 르사뽕 카나르자가는 데버니 담시니 타마니 저라오 폴랄랄라마니 저라오 아싱기 자굴 리마니 뚜이 타자사니 꼭 아버니 울어 Sukram de Bermani Risapung, Kanazagana Abunulana Tumno Kanazagana, Kanani Tumno Kunka, Berdomni, Kakni Bukak Sinayanka Sunasaron de Burma Abunulo Nonigopal de Bermani Risapung Katal, Kanazagana Hornidam Sinitamani Zarawo Pula Radio Serial, Kanani Radio Serial Lanka Mataini, Sili, Ni Kak Nisiba, Nibukak Kanazagana Abunulano Mongol Debermani Jaduni Risapung Kanazagana Asuzara Kanani Panda Awibutang Kanabaikya Akasbani Agotulabuni Logina Paketini Shandazarani Kokborok Awai Panda